0: This is 107.1 and 107.9 Taps Radio.
1: The Quarter Mix on Taps Radio. GG.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바라죠.